하나님 전투해 접놈이 미호도 지구로 따지 주라이 호기 그놈이 하와 기만이 아프지 기파이 호기 라포놈이 바브로 가게 호잖아 치키 시상가 탓나 마음이 치키고 싶은데 그라 먹으러 호잖아 미라 먹으러 호잖아